0: 뭐가 제일 좋아요? 하이장가 작사 불러인 마가 작았. 아프터 아카펠라도 아틀라트 가르문들 작시 빌립 칼도 없어요. 김으로 왔다는 김딘 은유케는 다우싱스 게렉 불러 다 비즈볼서 아트가로우치단 그스카 게르메트 아트가로우노 코이 페레비 자세.
1: 아미 간다 빌리 구토 암디겐 데르게 비즈 작시 장어